여기는 NHK 월드 재팬 코리안 서비스입니다. 이 방송은 아시아 대륙으로 향해 일본 시간으로 낮 2시 10분과 3시 30분부터는 15,195kHz, 저녁 7시 20분부터는 11,855kHz, 밤 8시와 8시 40분, 9시 20분, 10시와 10시 40분부터는 11,660kHz, 그리고 0시 10분부터는 11,915kHz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최신 뉴스와 자세한 내용은 저희 홈페이지 nhk.jp/korean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0: 일본 시간 8월 17일 월요일 오후 2시 10분 NHK 뉴스입니다. 기록적인 호우가 내린 치바현에서는 16일 추가로 사망자가 1명 확인됐다고 현이 발표해 사망자가 10명에 달했습니다. 치바현에서는 지난 13일 저녁 이후 선상 강수대가 잇따라 발생해 각지에서 기록적인 호우가 내리면서 치바시에서는 불과 12시간 만에 예년의 8월 한 달분의 약 3배에 달하는 비가 내렸습니다. 치바현은 16일 추가로 1명의 사망이 확인됐다고 발표해 사망자가 10명에 달했습니다. 추가로 확인된 사망자는 30대 남성으로 정전된 치바 시내 주택에서 발전기를 사용해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사망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치바현은 이번 호우와의 관련 여부에 대해 자세히 조사하고 있습니다. 또 주택 피해는 치바현이 지금까지 정리한 바에 따르면 전파가 2채, 반파가 11채, 일부 파손이 29채입니다. 침수 피해는 마루위 침수가 21개 지자체에서 709채, 마루미 침수가 23개 지자체에서 790채에 달했고 마루위 침수와 마루 아래 침수를 합해 총 1,499채에 달합니다. 한편 치바현 내에서는 침수 차량이 지금도 많이 거리에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치바시가 15일부터 16일에 걸쳐 시가 관리하는 도로를 조사한 결과 이러한 차량이 약 2,500대 방치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중 약 2,000대가 도로 옆에 방치돼 있는데 약 500대는 통행을 방해하는 곳에 있어 치바시는 지금까지 약 300대를 도로 옆으로 이동시켰다고 밝혔습니다.
1: 지난 7월 28일 발생한 구마모토 지진으로 활동을 중단했던 구마모토현의 캐릭터 구마몬이 16일 약 3주일 만에 활동을 재개해 큰 피해를 입은 히카와초에 있는 소학교를 방문했습니다. 구마몬은 지난달 지진 이후 활동을 중단하고 있었는데 SNS를 통해 피해 지역에서도 구마몬을 만나고 싶다는 목소리가 나와 19일 만에 활동을 재개했습니다. 대피소로 사용 중인 히카와초의 류호쿠 세이부 소학교를 구마몬이 방문하자 아이들이 달려와서 껴안거나 함께 요요 낚시를 즐기기도 했습니다. 구마몬은 이번 달 21일에 걸쳐 피해가 컸던 우키시와 야츠시로시 그리고 우토시의 보육시설 등을 방문할 예정입니다. 구마몬은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 구마모토 여러분에게 힘을 주러 왔습니다. 응원하고 있습니다. AA몽이라고 코멘트했습니다. 한편 축구 일본 대표팀의 모리아스 하지메 감독이 16일 지진으로 큰 피해를 입은 히카와초를 방문해 학생들과 교류했습니다. 모리아스 감독은 우선 히카와초 사무소를 방문해 직원들을 격려하고 후지모토 카즈오미 지자체장에게 사인이 적힌 유니폼을 선물했습니다. 그 후 근처에 있는 류호쿠 중학교로 이동하자 활기찬 학생들이 환성을 올리며 맞이해 주었습니다. 학생들은 모리아스 감독으로부터 펜을 선물 받거나 모리아스 감독과 악수하거나 하이터치를 하면서 즐겼습니다.
0: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7일부터 시작된 미군과 한국군의 조선반도 유사시를 상정한 정례 한미연합훈련과 관련해 북조선에 대해 부적절하고 적대적인 신호를 보내는 것이라면서 훈련 규모를 대폭 축소하라는 지시를 했다고 밝혔습니다. 미군과 한국군은 정례 한미연합훈련 을지 자유의 방패를 17일부터 오는 27일까지 일정으로 한국에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 훈련에 대해 북조선이 반발하며 대항 조치도 불사하겠다는 자세를 밝힌 바 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6일 SNS에 김정은 북조선 총비서와는 매우 양호한 관계이기 때문에 미국이 상당히 오래전에 한국과의 정례 연합훈련 참여를 합의한 점을 나는 좋게 생각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훈련은 비용이 많이 들 뿐만 아니라 그 비용의 대부분은 항상 미국이 부담하고 있다. 내가 대통령인 한 어떠한 위협도 되지 않으며 경의를 표해온 나라에 대해 부적절하고 적대적인 신호를 보내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중단하기에는 너무 늦었다며 훈련 규모를 대폭 축소하도록 해그세스 국방장관에게 지시했다고 밝혔습니다. 북조선과 미국 정상의 외교를 재개하기 위해 긍정적인 자세를 나타낸 것으로도 보이지만 북조선에 대한 억지력이 저하될지도 모른다는 우려도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1: 우크라이나가 러시아 수도 모스크바 근교의 물류 창고 등을 무인기로 공격한 한편 러시아군은 우크라이나 수도 키이우 등지를 미사일 등으로 계속 공격하고 있어 양측의 응수가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러시아군은 15일 밤부터 16일 아침에 걸쳐 각지에서 우크라이나의 무인기 800대 이상을 격추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모스크바 시장은 SNS를 통해 모스크바 주변에 날아온 무인기 201대를 격추했다고 밝혔는데 모스크바 주지사는 무인기 공격으로 모스크바 주내에 있는 러시아 최대 온라인 쇼핑몰인 와일드베리스의 창고에서 화재가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모스크바주와 남부 로스토프주에서 무인기 공격으로 주택 등에 피해가 나와 현지 주지사에 따르면 모두 6명이 숨졌습니다. 한편 우크라이나에서는 16일 아침에 걸쳐 각지에서 러시아군의 탄도미사일과 무인기 공격 등이 이어져 남부 자폴리자주에서는 2명이 숨지고 1명이 다쳤으며 수도 키이우에서도 건물에서 화재가 발생해 지금까지 3명이 다쳤습니다. 우크라이나에서는 요격 미사일 부족이 심각해 젤렌스키 대통령은 각국의 요격 체제에 대한 지원을 반복적으로 호소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공군은 이달 들어 요격한 탄도미사일의 수를 공개하는 방식을 제한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이에 대해 영국의 파이낸셜 타임스는 당국자의 말을 인용해 요격하지 못한 미사일의 수를 외부에 알리지 않기 위한 목적뿐만 아니라 국민의 사기를 유지하려는 의도도 있다고 전했습니다.
0: 도쿄 오이노 동물원에서 2023년 중국으로 반환된 샹샹이 태어났던 판다우리가 17일 해체를 앞두고 16일에는 아침부터 많은 사람들이 방문해 추억의 장소에 마지막 이별을 고했습니다. 도쿄 우에노 동물원에서는 지난 1월 쌍둥이 자이언트 판다 샤오샤오와 레이레이가 중국으로 반환되면서 현재 동물원에 판다는 없습니다. 동물원에는 판다가 사육됐던 판다우리가 동쪽 동물원과 서쪽 동물원에 하나씩 있는데 너무 오래됐기 때문에 이번에 동쪽 동물원의 판다우리를 17일부터 해체합니다. 이 판다우리는 1988년에 완성된 뒤 지금까지 10마리 판다를 사육했었는데 2023년에 중국으로 반환된 샹샹은 이 판다우리에서 태어났으며 많은 이들의 사랑을 받아왔습니다. 이 추억의 장소에 마지막 이별을 고하기 위해 16일에는 아침부터 많은 사람들이 이곳을 찾았습니다. 방문객들은 판다우리에 걸려있는 지금까지 사육해온 판다 패널을 보면서 판다 인형과 사진을 찍거나 당시 추억을 이야기하기도 했습니다. 우에노 동물원의 가네코 미카코 부원장은 샹샹이 어렸을 때부터 돌봤던 것이 최고의 추억이라면서 또 판다 사육에 도전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기면 다시 해보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도쿄도에 따르면 해체 공사는 내년 2월까지 계속되며 판다우리가 있었던 터를 어떻게 활용할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지금까지 담당의 차양춘, 임주희였습니다. NHK 여기는 도쿄입니다.

0: 여러분 안녕하세요. NHK 월드 재팬 1번말 첫걸음 장은영입니다.
1: 안녕하세요. 이용복입니다. 오늘도 공부하실까요?
0: 오늘은 제25과 몸 상태가 안 좋다는 것을 말하는 표현을 공부하겠습니다.
1: 대화의 주인공은 하루상하우스에 사는 베트남인 유학생 탐입니다. 거실에서 쉬고 있는 탐이 왠지 몸 상태가 안 좋아 보이는데요.
0: 그럼 제25과의 대화 내용을 들어보시죠.
2: 탐상, 顔色が 悪いですよ. どうしたんですか?
3: 喉が 痛いんです.
2: おやおや, そんな時には 生姜蜂蜜湯がいいですよ.
4: カイトが今作っています。タムさん、できたよ。はい、どうぞ。お大事に。
0: 내용을 확인할까요?
1: 하루상의 센서가 이상하다는 걸 감지하고 볼이 파란색으로 빛났습니다.
2: 타무산, 顔色が 悪いですよ.
0: 탐 씨, 안색이 나빠요.
2: どうしたんですか?
0: 왜 그래요?
1: 탐이 기침을 하며 말합니다.
3: 喉が 痛いんです.
0: 목이 아프거든요.
1: 하루상이 말합니다.
2: 오야, 오야.
0: 어머나.
1: 하루상이 이어서 가르쳐 줍니다.
2: そんな時には生姜蜂蜜湯がいいですよ.
0: 그럴 때는 생강 꿀차가 좋은데요.
1: 미아가 말합니다.
3: 카이토가 지금 만들고 있어요.
0: 카이토가 지금 만들고 있어요.
1: 그때 카이토가 생강 꿀차를 들고 들어와 건네줍니다.
4: 탐상, 됐다요.
0: 탐 씨, 다 됐어.
4: 하이, 도저.
0: 자, 여기.
1: 미아가 탐을 걱정하며 말해줍니다.
3: 오다이지니.
0: 몸조리 잘해. 생강 꿀차는 생강을 간 것에 꿀을 넣고 뜨거운 물을 부은 차인데요. 목이 아플 때나 기침이 날 때 잘 듣는다고 하는군요.
1: 네, 탐이 빨리 나왔으면 좋겠네요.
0: 그럼 오늘의 대화 내용을 다시 한번 들어보시죠.
2: 탐상, 顔色が 悪いですよ. どうしたんですか?
3: 喉が 痛いんです.
2: おやおや, そんな時には生姜蜂蜜湯がいいですよ.
3: カイトが今作っています.
4: タムさん、できたよ. はい、どうぞ.
3: お大事に。
0: 오늘의 중요 표현은 목이 아프거든요.
3: 喉が 痛いんです.
0: 이걸 배우면 몸 상태가 안 좋다는 것을 말할 수 있게 됩니다. 먼저 중요 표현의 뜻을 확인할까요?
5: 노도는
0: 목, 그 뒤에 가는 조사로 여기에서는 아픈 부분을 나타냅니다.
5: 痛いんです는
0: 아프거든요 라는 뜻이죠. 오늘의 포인트는
5: 痛いんです에 です
0: 라는 표현입니다. 몸 상태가 안 좋을 때라든가 자신의 상황을 상대방에게 설명하고 싶을 때는 어미에
5: です를
0: 붙입니다.
5: 痛いんです는
0: 아프다라는 뜻의 이 형용사
5: 痛い에 です가
0: 붙은 것이죠. 대화에서는 하루상에게 몸 상태를 설명할 때 사용했습니다.
1: 네, 그럼 따라서 발음해 보세요.
5: 痛いんです. 喉が 痛いんです. 喉が 痛いんです.
0: 그럼 몸 상태가 안 좋다는 것을 말하는 대화 예를 들어보시죠.
6: どうしたんですか?
7: 頭が 痛いんです. 熱があるんです.
0: 뜻을 확인할까요?
6: どうしたんですか?
1: 왜 그래요?
0: 상대방의 상황이 왜 그런지 설명을 구할 때 사용하는 표현입니다. 그대로 외워보세요.
7: 頭が 痛いんです.
1: 머리가 아프거든요.
5: 頭는
0: 머리라는 뜻이고
5: 頭が 痛い
0: 라고 하면 머리가 아프다가 됩니다.
7: 네츠가 아른데스.
1: 열이 있거든요.
5: 네츠는
0: 열,
5: 아르는
0: 있다 라는 뜻의 동사입니다.
5: 네츠가 아르는
0: 열이 있다 라는 뜻이죠. 이렇게
5: 네츠의
0: 앞에는 형용사뿐만 아니라 동사가 오기도 합니다.
1: 네, 그럼 질문을 할 테니까 따라서 두 번 대답해 보세요.
5: どうしたんですか? 頭が痛いんです。 熱があるんです。
0: 그럼 배가 아플 때 어떻게 말하면 될까요? 배는
5: 오나카 오나카
0: 아프다는
5: 이타이 이타이
0: 입니다. 자, 말해 보세요.
6: お腹が痛いんです。 お腹が痛いんです。
0: 다음에는 참얼미를 해서 속이 메스꺼울 때는 어떻게 말하면 될까요? 속이 메스껍다는
5: 기모치가와루이 기모치가와루이
0: 입니다. 자, 말해 보세요.
7: 기모치가와루인데스 기모치가와루인데스.
1: 네, 이걸 배웠으니 몸 상태가 안 좋을 때 설명을 할 수 있겠네요.
0: 오늘의 추가 표현은 미아가 몸 상태가 불편한 탐에게 한 이 말입니다. 그대로 외워보세요.
3: 오다이지니
0: 오다이지니는 몸조리 잘해요 라는 뜻으로 병이 나거나 다친 사람에게 푹 쉬고 빨리 좋아지라면서 상대방을 위로하는 표현입니다. 그럼 오늘의 대화 내용을 다시 한번 들어보시죠.
2: 타메산, 顔色が 悪いですよ. どうしたんですか?
3: 喉が 痛いんです.
2: おやおや, そんな時には生姜蜂蜜湯がいいですよ.
3: カイトが今作っています.
4: タムさん、 できたよ。 はい、 どうぞ。
3: お大事に。
2: 하루상의 지혜袋.
1: 이어서 하루상의 지혜 주머니 코너입니다. 오늘은 일본에서 병이 났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알려드리죠.
0: 이홍복 씨는 일본에서 몸이 아플 때 어떻게 하세요?
1: 네, 증상에 따라 다르지만요. 가지고 있는 약을 먹거나 없으면 드럭스토어에서 약을 사죠.
0: 증상이 가벼운 경우에는 처방전이 필요 없는 약국이나 드럭스토어에서 사면 편리하죠. 약사에게 배가 아프다거나 열이 있다고 말하면 처방전 없이도 약을 내줄 거예요.
1: 네, 병원에서 진찰을 받으면 어떻게 해야 하죠?
0: 내과, 외과 등 자기 증상에 맞는 과가 있는 종합병원이나 일반 의원에 가야 하는데요. 일본 정부 관광국 JNTO의 홈페이지에서는 외국인 관광객에게도 대응하고 있는 의료기관을 소개하고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거예요. 관광 안내소, 호텔 프런트에서도 부근에 있는 의료기관을 소개받을 수 있어요.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119로 전화해서 구급차를 부르면 됩니다.
1: 네, 그렇군요.
0: 일본말 첫걸음 어떠셨습니까?
1: 네, 다음 시간도 많이 기대해 주세요.